0: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합니다. 9일 열린 여자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은 세계 랭킹 4위인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1단식에서는 단식 세계 랭킹에서 일본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인 17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출전해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2단식에서는 재작년에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1위의 하야타 히나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로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3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5위로 커트형 선수인 하시모토 후노카 선수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3대0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6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남자 준결승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3대0으로 이겨 4대회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결승은 10일에 열립니다.
1: 링, 나선 등 인기 공포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즈키 코우지 씨가 8일 68세로 타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하마마츠 시 출신으로 1990년에 판타지 소설 낙원으로 데뷔한 뒤 다음 해에 공포 소설 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7일 후에 죽는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의 수수께끼를 푸는 설정이 인기를 모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일본 공포소설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돼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연출이 화제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외에 2002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로 제작돼 재패니즈 호러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링 시리즈의 나선과 루프 등의 작품 외에 어두컴컴한 물밑에서 등 공포소설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작년에도 최신작을 간행했는데 출판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8일 도쿄 도내 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타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円です.
0: 9900円.

0: 세겐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다 가스기마스.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3: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4: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ドライヤーは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6: 8,700円で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6: 8,700円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 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7: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4: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4: 300,
0: 600은
4: 600,
0: 800은
4: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4: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4: 3,000,
0: 8,000은
4: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4: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う。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7: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우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0: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 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나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0: 다 커버렸으니까.
1: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네. 그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적절하게 다녀오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여성 초대 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미술 대전 여성 초대 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 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회,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 꼭 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사마 야요이 씨인데요. 이게 전에 네. 몇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고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되게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에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그렇습니다. 보셨죠?
0: 예, 네.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강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있나요?
1: 아니요,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1: 이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1: 네.
0: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일본
1: 그렇죠.
0: 전시회 볼수 있고 아주 뭐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 네.
1: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 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 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0: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후사카 아레일 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대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 TV 방송국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이란 측에서 답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여전히 합의 체결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니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까지 이란 측에서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그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발언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8일 우리의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에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데 따라 이란 해군이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상 봉쇄 조치로 이란 측이 하루에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조만간 원유 생산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 조치를 계속 취하더라도 이란이 90일에서 120일 이상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중앙정보국의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9일부터 사흘간의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지만 양측이 서로 휴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한다고 발표했고 양국도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가 북동부 수미주 등 각지에 모두 51차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도 9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8일부터의 휴전 기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박격포와 전차 등으로 1173회 공격했을 뿐 아니라 무인기로 7151회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한타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현지 시간 10일 아침에 도착해 승무원과 승객이 하선할 예정으로 현지에서는 감염 대책 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일 현재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 승객, 탑승자 등약 150명 가운데 6명의 감염이 확인된 외에 2명이 감염 의심이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등 모두 8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9일 회견을 열고 9일 현재 선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켈코프 씨는 일반 시민과 카나리아 제도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며 이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9일 섬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민 여러분의 불안은 잘 알고 있지만 잘 들어달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현재 한타바이러스의 공중보건상 위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 자민당이 타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정책과 당의 외국인 정책 본부가 내놓은 제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의 제도와 규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한 것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부를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

0: 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 제로를 목표로 대응을 강화한 것 등을 설명하고 무제한 수용은 하지 않고 적정한 규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쟁점 중 하나가 된데 따라 내년에 통일 지방 선거 등도 내다보고 정보 발신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 총회가 8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에서 열려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계속 활동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시에서 열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는 후쿠이 모임의 총회에는 회의 멤버와 지자체 납치 문제 담당자 등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모두에서 지원단체의 모리모토 신지 회장이 일본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작년도 활동으로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오바마 시와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 시, 사도 시의 소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학생들이 납치 문제에 대한 학습 성과를 발표한 내용 등이 보고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한 서명 활동과 정부 요망을 계속 실시하는 등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1978년 오바마 시에서 치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부부가 납치돼 2002년에 귀국한 한편 지금도 12명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 여자 준결승에서 9일 일본이 독일에 3대 0으로 승리해 6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은 단식 5경기로 구성되며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합니다. 9일 열린 여자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은 세계 랭킹 4위인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1단식에서는 단식 세계 랭킹에서 일본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인 17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출전해 세트 스코어 3대 1로 이겼습니다. 2단식에서는 재작년에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1위의 하야타 히나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로 3대 2로 역전승했습니다. 3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5위로 커트형 선수인 하시모토 호노카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3대 0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6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남자 준결승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3대 0으로 이겨 4대회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결승은 10일에 열립니다.
1: 링, 나선 등 인기 공포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즈키 코우지 씨가 8일 68세로 타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하마마츠 시 출신으로 1990년에 판타지 소설 낙원으로 데뷔한 뒤 다음 해에 공포 소설 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7일 후에 죽는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수수께끼를 푸는 설정이 인기를 모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일본 공포 소설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돼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연출이 화제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외에 2002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로 제작돼 재패니즈 호러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링 시리즈의 나선과 루프 등의 작품 외에 어두컴컴한 물밑에서 등 공포소설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작년에도 최신작을 간행했는데 출판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8일 도쿄 도내 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타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すいはんきはいくらですか?
4: 8700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すいはんき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7: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

0: 8시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네,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네,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충용 아나운서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된것 같습니다.
0: 다 커버렸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1: 네.
0: 아주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0: 예.
1: 좋았습니다. 네.
0: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의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여성 초대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대전 여성 초대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위에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꼭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씨인데 이게 전에 한
1: 네.
0: 6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회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고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대개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주시죠.
1: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의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그렇습니다. 보셨죠?
0: 예, 네.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강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에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수,

0: 수,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있나요?
1: 아니요,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1: 이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네.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1: 그렇죠.
0: 일본 전시회 볼 수 있고 아주 뭐 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치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치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1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여범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야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대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레일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 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충희 아나운서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0: 다 커버렸으니까. 네.
1: 네.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1: 네.
0: 아주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0: 예.
1: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의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 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 여성 초대 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미술 대전 여성 초대 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위의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꼭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신데 이게 전에 한
1: 네.
0: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회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은 걸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대개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의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그렇습니다. 보셨죠?
0: 예, 네.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간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에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0: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1: 아니요,
0: 있나요?
1: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0: 네.
1: 이수희선 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이
0: 그렇습니다.
1: 대반고흐전,
0: 네.
1: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오,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0: 네.
1: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1: 네.
0: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의 일본
1: 그렇죠.
0: 전시회 볼수 있고 아주 뭐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 네.
1: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떼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 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셋도 이 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 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코사카 레일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측에서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그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발언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8일 우리의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 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에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데 따라 이란 해군이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상 봉쇄 조치로 이란 측이 하루에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조만간 원유 생산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 조치를 계속 취하더라도 이란이 90일에서 120일 이상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중앙정보국의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9일부터 사흘간의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지만 양측이 서로 휴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한다고 발표했고 양국도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가 북동부 수미주 등 각지에 모두 51차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도 9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8일부터의 휴전 기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박격포와 전차 등으로 1,173회 공격했을 뿐 아니라 무인기로 7,151회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안타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현지 시간 10일 아침에 도착해 승무원과 승객이 하선할 예정으로 현지에서는 감염 대책 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일 현재 안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 승객, 탑승자 등약 150명 가운데 6명의 감염이 확인된 외에 2명이 감염 의심이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등 모두 8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9일 회견을 열고 9일 현재 선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켈 코프 씨는 일반 시민과 카나리아 제도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며 이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9일 섬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민 여러분의 불안은 잘 알고 있지만 잘 들어달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현재 한타바이러스의 공중보건상 위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 자민당이 타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정책과 당의 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제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의 제도와 규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한 것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부를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 제로를 목표로 대응을 강화한 것 등을 설명하고 무제한 수용은 하지 않고 적정한 규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쟁점 중 하나가 된데 따라 내년에 통일 지방 선거 등도 내다보고 정보 발신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 총회가 8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에서 열려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계속 활동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시에서 열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는 후쿠이 모임의 총회에는 회의 멤버와 지자체 납치 문제 담당자 등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모두에서 지원단체의 모리모토 신지 회장이 일본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0: 국내에서는 작년도 활동으로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오바마 씨와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 씨, 사도 씨의 소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학생들이 납치 문제에 대한 학습 성과를 발표한 내용 등이 보고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한 서명 활동과 정부 요망을 계속 실시하는 등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1978년 오바마 시에서 치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부부가 납치돼 2002년에 귀국한 한편 지금도 12명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 여자 준결승에서 9일 일본이 독일에 3대 0으로 승리해 6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은 단식 5경기로 구성되며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합니다. 9일 열린 여자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은 세계 랭킹 4위인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1단식에서는 단식 세계 랭킹에서 일본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인 17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출전해 세트 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2단식에서는 재작년에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1위의 하야타 히나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로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3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5위로 커트형 선수인 하시모토 후노카 선수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3대0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6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남자 준결승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3대0으로 이겨 4대회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결승은 10일에 열립니다.
0: 링, 나선 등 인기 공포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즈키 코우지 씨가 8일 68세로 타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하마마츠 시 출신으로 1990년에 판타지 소설 낙원으로 데뷔한 뒤 다음 해에 공포 소설 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7일 후에 죽는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의 수수께끼를 푸는 설정이 인기를 모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일본 공포소설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돼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연출이 화제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외에 2002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로 제작돼 재패니즈 호러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링 시리즈의 나선과 루프 등의 작품 외에 어두컴컴한 물밑에서 등 공포소설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작년에도 최신작을 간행했는데 출판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8일 도쿄 도내 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타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 です。
2: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이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 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い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い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4: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ドライヤーは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円 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炊飯器는 밥솥입니다.
3: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 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 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 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4: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 100를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4: 300,
0: 600은
4: 600,
0: 800은
4: 800
0: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은
4: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4: 3000,
0: 8000은
4: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4: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
6: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6: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 です。
2: 高すぎます。
7: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4월 29일부터 계속 이어진 이 대형 연휴가 5월 6일에 끝났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대형 연휴 기간 동안에 4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월 29일은 쇼와노히라고 쇼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30일과 5월 1일은 평일인데 2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3일 일요일은 원래 5월 3일이 헌법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4일은 미도리노히 녹음의 날이었어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이 헌법 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6일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평일하고 토요일도 쉬면 최대 8일 연휴가 되니까 정말 휴가를 만끽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뭐 어떤 분은 7일하고 8일도 목요일, 금요일 함께 쉬게 되면은 뭐 엄청난 휴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막 11일 최대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는 29일 시작한 날이 뉴스였고 5월 6일 끝난 날이 뉴스였지만 그 사이에 며칠 있어서 네, 딸 가족과 함께 손녀를 데리고 이 치바현에 있는 유메 목장, 네, 꿈 목장인가요? 유메 복구조, 유메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여기 처음 가봤는데 조랑말 타는 그 승마 체험도 있고 또 우유짜기 체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의 먹이 주기 체험도 있고 트랙터 타보는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만끽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서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역시 어린 손자분이 계시니까 목장에 가시네요. 저도 그 목장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언 20년이 다된것 같습니다.
0: 네. 다
1: 네.
0: 커버렸으니까. 네.
1: 네. 저는 그동안 못했던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전시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NHK 교향악단의 콘서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루 한편 영화 보기도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0: 오,
1: 네.
0: 아주 문화 생활을 만끽하셨네요.
1: 맞습니다. 모네 컬렉션이라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지고 온 모네 컬렉션만 90여 점에 달하는 그런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너무
0: 예.
1: 좋았습니다. 네.
0: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마침 시적절하게 다녀오신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나 카페에서는요, 매달 많은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메일은 4월 8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대구여성 초대작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대전 여성 초대작가들의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립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시는 그동안 창작 여정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NHK 월드 재팬 여러분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왜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역시 구원모님은 뭐 미술전, 조각전 시위에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시 대구에서 그 여류 초대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 작가들, 화가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하고 또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런데 또꼭한 사람 일본의 여성 화가라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씨인데 이게 전에 한
1: 네.
0: 2년 전인가 언제 대구에서도 이분 전시회하셔서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 뭐, 이 미술 그러면 뭔가 좀 추상화, 정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물화 그러면 누구나 잘 그리시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추상화 그러면 이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쿠세아마 야요이 씨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물방울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물방울을 크고 작은 걸 많이 모아서 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큰 호박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한 그림인데 그 외에도 전묘화 같이 찍는데 전묘화는 대개 이게 단색인데 이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같은 문외한도 뭔가 그 황홀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그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씨의 작품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춘경 아나운서는 여류 화가 중에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네, 저는요, 그 일본의 여류 화가 중에서 미인도를 그리셨던 분이신데 우에무라 쇼엔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에 걸쳐서 활약하셨던 일본 화가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 저 그림이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좀 들으면 생소하실지 모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훈장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이 탄생 150년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본 여성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오, 한번 꼭 그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도 네. 한번 기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전시회에 있으면 꼭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도 여러 장 보내주셔서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소개해주시죠.
1: 네. 네, 이어서 구원무님께서 4월 14일자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의 벚꽃이 다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봄꽃을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사진 그렇습니다. 보셨죠?
0: 예, 네. 이게 거의 그 나무 그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꽃이 아주 만발해서 빨강꽃, 분홍색꽃 아주 다양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정말 한국에는 봄 하면은 개나리하고 철쭉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철쭉꽃을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4월 18일자 사연입니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매번 여러 통 보내주시는데도 꼭 이렇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저희 감사하면서도 정말 좋은 방송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사연, 미술제에 다녀오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미술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미디어 아트 등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한 신작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미술 전시회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는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지와 또 가장 기대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회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이춘경 아나운서께서 조예가 있으시니까 어떤 게 있나요?
1: 아니요.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미술 전시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굳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 관광을 오시면 많은 전시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대고호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고흐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1: 이 대반고흐전, 밤의 카페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에노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림은 이재욱 아나운서도 보면은 아, 그거라고 딱 아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노란색 불빛이 이렇게 펴져 있는 카페가 이렇게 밤 풍경이에요. 고흐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작품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이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는데 도쿄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카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인상파부터 고흐, 로트렉, 피카소까지 6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토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리니까요. 여기에도 꼭 한번 도쿄역에 들리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전시회가 있어요.
0: 네.
1: 오르세 미술관 명작전이라고 해서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무려 110여 점이나 회화부터 조각까지 모두 전시가 됩니다. 도쿄도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1: 네.
0: 여름에 오시면 두 군데 전시회 보고 또 겨울에 오시면 또 오르세 미술관 일본
1: 그렇죠.
0: 전시회 볼수 있고 아주 뭐올 1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 네.
1: 이거는 그 구원모님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희귀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전이에요. 르네상스 다빈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9월 9일부터 12월 13일에 전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쿄에 오시면 이 전시회는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도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쿄에 오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정말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볼만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외에도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통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NHK 아키타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아키타현 고사카 마찌의 관광시설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호의 차량을 사용한 숙박시설이 이번 시즌 영업이 5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사카 마찌에 있는 고사카 철도 레일 파크라는 곳에서는요, 과거에 아키타현을 경유해서 도쿄의 우에노역과 아오모리역을 이었던 침대 특급 아케보노 차량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일부터 이번 시즌에 이 숙박 영업이 시작이 돼서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팬들이 예약했던 자신의 방에서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아니면은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내에서는 이 차장의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 숙박객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를 재현한 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현장감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 도쿄에서 오신 40대 남성은요, 실제 운행했던 시절에 이 아케보노를 직접 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다. 최대한 잘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대현에서 가족 4명이 같이 온 소학교 6학년 남자 학생은요, 철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코사카 철도 레일 파크의 스즈키 지로 원장님은요, 이 오래된 차량만의 독특한 냄새와 소리 등이 쇼와 시대의 침대 열차 분위기를 즐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케보노의 숙박 영업은 10월까지 계속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설 내에 있는 레일을 사용한 아케보노 승차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키타 방송국에서 이

0: 이 뉴스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차장 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요. 실제 차장처럼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차내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마시타 PD의 친구랍니다. 네, 야마시타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분은 국유철도 시절에 진짜 차장 제복 등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열리는 이 철도 관계 행사에서 이 차장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차내 방송도 실제 차장처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전기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는 침대 열차는 선라이즈 이즈모와 선라이즈 세토 이 두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차량은 모두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아케보노처럼 이 기관차가 견인하는 객차의 침대 열차는 더 이상 주행하는 열차가 없습니다.
0: 네,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요. 이 아케보노가 전기 열차로서 마지막 운행된 날이 2014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이날 역시 우리 철도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야마시타 PD가 아오모리에서 우에노까지 직접 승차를 하셨고요. 또 이 야마시타 PD의 아드님은 우에노에서 반대로 아오모리까지 승차를 해서 마지막 주행을 감상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부자지간의 철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1: 네, 한국에도 옛날에 이 무궁화호 열차로 침대 열차가 운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버려서 침대 열차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이 도호쿠 지방에 관광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침대 열차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쿠사카 아레일 파크 입력하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실제로 주행했던 침대 열차 차량을 이용한 아키타현에 있는 숙박시설이 금년도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보고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느끼신 점, 놀랐던 점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는

0: 에?
1: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2: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1: すみません.
0: 저기요.
1: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2: 놀란 탐은
1: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2: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2: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4: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2: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스미마센,
2: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2: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3: 8,700엔です.
2: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4: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4: 300,
0: 600은
4: 600,
0: 800은
4: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4: 1000.

0: 이다.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1: 산쟁,
0: 8,000은
1: 핫생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う。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4: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 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4: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4: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 TV 방송국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이란 측에서 답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여전히 합의 체결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니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까지 이란 측에서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그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발언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8일 우리의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에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데 따라 이란 해군이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상 봉쇄 조치로 이란 측이 하루에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조만간 원유 생산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 조치를 계속 취하더라도 이란이 90일에서 120일 이상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중앙정보국의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9일부터 사흘간의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지만 양측이 서로 휴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한다고 발표했고 양국도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가 북동부 수미주 등 각지에 모두 51차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도 9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8일부터의 휴전 기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박격포와 전차 등으로 1173회 공격했을 뿐 아니라 무인기로 7151회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한타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현지 시간 10일 아침에 도착해 승무원과 승객이 하선할 예정으로 현지에서는 감염 대책 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일 현재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 승객, 탑승자 등약 150명 가운데 6명의 감염이 확인된 외에 2명이 감염 의심이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등 모두 8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9일 회견을 열고 9일 현재 선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켈코프 씨는 일반 시민과 카나리아 제도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며 이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9일 섬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민 여러분의 불안은 잘 알고 있지만 잘 들어달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현재 한타바이러스의 공중보건상 위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 자민당이 타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정책과 당의 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제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의 제도와 규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한 것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부를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 제로를 목표로 대응을 강화한 것 등을 설명하고 무제한 수용은 하지 않고 적정한 규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쟁점 중 하나가 된데 따라 내년에 통일 지방 선거 등도 내다보고 정보 발신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 총회가 8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에서 열려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계속 활동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시에서 열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는 후쿠이 모임의 총회에는 회의 멤버와 지자체 납치 문제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모두에서 지원단체의 모리모토 신지 회장이 일본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작년도 활동으로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오바마 시와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 시, 사도 시의 소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학생들이 납치 문제에 대한 학습 성과를 발표한 내용 등이 보고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한 서명 활동과 정부 요망을 계속 실시하는 등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1978년 오바마 시에서 치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부부가 납치돼 2002년에 귀국한 한편 지금도 12명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 여자 준결승에서 9일 일본이 독일에 3대 0으로 승리해 6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은 단식 5경기로 구성되며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합니다. 9일 열린 여자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은 세계 랭킹 4위인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1단식에서는 단식 세계 랭킹에서 일본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인 17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출전해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2단식에서는 재작년에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1위의 하야타 히나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로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3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5위로 커트형 선수인 하시모토 후노카 선수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3대0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6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남자 준결승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3대0으로 이겨 4대회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결승은 10일에 열립니다.
0: 링, 나선 등 인기 공포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즈키 코우지 씨가 8일 68세로 타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하마마츠 시 출신으로 1990년에 판타지 소설 낙원으로 데뷔한 뒤 다음 해에 공포 소설 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7일 후에 죽는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의 수수께끼를 푸는 설정이 인기를 모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일본 공포소설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돼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연출이 화제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외에 2002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로 제작돼 재패니즈 호러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링 시리즈의 나선과 루프 등의 작품 외에 어두컴컴한 물밑에서 등 공포소설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작년에도 최신작을 간행했는데 출판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8일 도쿄 도내 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타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 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 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1: い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2: 물건을 가리키면서 い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1: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1: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1: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2: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가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시죠.
1: いくらですか?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 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스미마센,
2: 저기요.
3: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2: 이 밥솥은 얼마예요?
1: 炊飯器
0: 는 밥솥입니다.
4: 8,700엔です.
2: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1: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1: 이어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의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리 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2에서 9의 뒤에 10 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리 수 숫자입니다. 100은
1: 100
0: 입니다. 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 100를 붙이면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1: 300,
0: 600은
1: 600,
0: 800은
1: 800
0: 라고합니다. 그리고 1000은
1: 1000
0: 입니다.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3000은
1: 3000,
0: 8000은
1: 8000
0: 이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
0: 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탁상ありますね。
7: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6: へえ、いくらですか?
7: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
6: 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 円です。
6: え、高すぎます。
2: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 오늘은일본의

0: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1: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0: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 네, 일본 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0: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1: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0: 네, 기분 좋겠어요.
1: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여섯 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大津よしこさん、東京アンナでした。昭和歌年間、昭和30年の流行歌をお聴きいただいています。7曲目